아츠 사라 아와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웨네 오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all the way. 아와라 네 아마니나 몬시라 웨네 예 아츠 사라 아라라라 아라라

정말 영광을 내놓고 양마와 쌈바를 맞춰 어느 날 내려와자 믿음을 찾아내고 병님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야 숨마 내 친인은

살살 살리자. 만년 백장 완성. 미니와 조합해야 돼. 선임. 에프라임 사람들 찾아주는 유명인 남에게서. 미니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다그는 돈자이. 나의 내의 나포포가스에이. 아, 미니야, 파다. 미니야, 파다. 어디야 얘네까지? 파하우냐 돈자이. 내 백장 남이야. 와피아피아 얘네들 왜 너만 싸웠소냐 와피아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나나타 와야 무릎코미냐 담바라마 에이 담바무노노 로히바사 비히바 라이토루와 에이 에이 우디아프라 우야니카

0: 주민예 미니아
1: 미비소 에디어 클라 나오 주민예
0: 아야비 아프 와비 아프우디 나와 모디 마메니 몽와시 자 에비시 자 오니바니 오소 주민 와 나오 메투리아 지나니야 위야 코코 와카 노바디 가손달라이 라히바 사이 인나라이 Kabo inta, brahim chingi pontoli anti abaria.
1: No Jesus,
0: wase menye ne brako peminya. Papa ne sinteni ni. Yase ni begi ni wase. Minya bani ni kwemi ni. Kwa duma no, ni afra watano
1: minya.
0: Abe brafle ho. Zatrai.
1: La la la la la.
0: Ufri tete wamu. Onyano ufri. Wase duma na wadi.